0: 빵.
1: 옹. 너라, 너라, 자나가.
0: 오빠,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머니까, 궁안이 뿐, 그레스.
0: 그레스, 오빠.
1: 뿐, 사, 사, 에. 그레싱 뿐, 뭐든 깡갱, 깡갱.
0: 아름, 그 오빠, 백궁. 오빠는 뭉수, 싱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까, 가랭갈리 빼트로. 사니끼네, 블론조, 뜬뚜꼬. 뜬와룽, 너뽀 미니마켓. 적합 낭기 그레스. 뭐든 싹 낭기 주잇.
0: 백궁. 구위 진능니, KRES, 디보초, 그리스. 마야르마니 코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.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p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